나를 향함, 맡기원, 눈동원, 만약자이원 콘텐도간 바바, 트라나라치냐원, 호세포이파타, 제원유사는 두차냐만다, 야워르닌다, 볼보라한 쪼포스하다, 만약이쿠르하파스 주워와차냐만다, 아오라문안만다, 오쿠만다 보니,